0: 남긴 재미가 홍보팀을 받는다. 남미에서 홍보팀을 쓸라. 그럼 이름만 보면 잘 들어야 하지 않고 애들 웃어. 에너지 못해서. 엑셀렌시, 뭘 잘하시는 걸 알지만. 그럼, 다르게 아버지는 희수 그만 들었을 때 자와. 디지털 브릿지는 자고로 지불이는 말이야. 내 말로 왔을 때 그거 말로 한마디 수 있어. 내가 밝히면 들으세요. 홍보팀을 잘 하고. 어느 분 지불이 이스마일 프로그램.
1: 我们所有的人都是为了生活而努力的。

남도 재밌나 호박을 반박자 남미에서 온 벌칸을 설라 꿈이 혐마 본문장을 품을 하지 안박하게 유수 남성의 캐사 SLC 물 잘라서 그라지만 가루 다르다 멋지는 희수가 뭐가 들었을 듯하와 디스성구의 시선을 잡으러 주포이는 말이야 내 멀다 왔을 흔들고 말로 뭐 한마디 수 있으면 이유 내가 살기만 들어서 보고 팀이 잘 가요 어나도 주포이 이스마일 프리보리 내가 들었을 차례야 하지만 아무도 누구 팀이 잘 가면 공주는 본는 잘 가면 이제 아무것도 우수 잘 가면 스티브

0: 사람은 해결하지. 해결하지. 맞벌이 가만히 부르고.
1: 응.
0: 가만히 부르고. 사벌이 인연 부부, 세탁, 맹지한 것이나 적으시지. 그만 이름 낸다 말이 기분이야. 한말 야인 비방을 주고 차후 여친 병자.
1: 나한테 이만신이 되고.
0: 꼴짝 보니. 사벌이 아이, 맥, 맥, 맥, 맥, 맥, 맥, 맥, 맥, 맥, 맥, 맥, 맥, 맥, 맥, 맥, 맥, 맥, 맥, 맥, 맥, 맥, 맥, 맥, 맥, 맥, 맥, 맥, 맥, 맥, 맥, 맥, 맥, 맥, 맥, 맥, 맥, 맥, 맥, 맥, 맥, 맥, 맥, 맥, 맥, 맥, 맥, 맥, 맥, 맥, 맥, 맥, 맥, 맥, 맥, 맥, 맥, 맥, 맥, 맥, 맥, 맥, 맥, 맥, 맥, 맥, 맥, 맥, 맥, 맥, 맥, 맥, 맥, 맥, 맥, 맥, 맥, 맥, 맥, 맥, 맥, 맥, 맥, 맥, 맥, 맥, 맥, 맥, 맥, 맥, 맥,

0: 이제 내내 기다리기로 한번 파이팅을 하루만 이제
1: 마술사라는 아사람아래군 말컴 구워도 없는 뭐 같이 말컴 모두 살짝하선 지와도 구도 치킨 맞는 비리 그다지 단가르가 지하도 그나라 하마리도 파른 치킨 하루 음악한 미터 쳐서 인도 보고도 그거 후고 장군 FM 저런 나가 제게 시도 민분가사 가다가 단가르가 지하 kamar suka lango da kokuma da kwantigi da kara-kara da ganga da goge da garawa da dindifa da damargo da sireki da kiɗan kotso da kiɗan tafshi da kiɗan jarka da kiɗan faranti da kiɗan kwano da bambaro da kuma kaca-kaura da dai sauransu. Sunana Muhammad Umar Kaigama, muna tare da Munzali Muhammad Hausa. Munzali, barka da zuwa wannan fili.
2: Jama'a barkanmu da saduwa da ku a cikin wannan shiri na kaɗe-kaɗen gargajiya.
1: To kuma a gefe akwai